0: Variety of music.
1: Everybody's listening to it everywhere.
2: When we say variety, we actually mean it. It's like Netflix, but for your ears. All Music Radio.
3: 진해 그랬다 그 어서 퓨로 다 다샤 숨모를 마스크 진해와 고모 파시도